마무리! 마무리! 마무리! 정말! 정말! 정말! 양말에 양꼬포! 사람이와 희망아! 양마와 쌈바를 맞춰! 환영! 어느 날 내려가자! 어미님을 찾아내고! 양대 바깥이야! 나 와이프 수어! 누구 말이야, 수어! 내 친인은

하나님 영원 주만과 영원 주만 사이 덮으시 사이 오빠의 주님의 아빠 사이의 태로 안심의 수고 오빠 아빠 사이의 영향 아빠 사이의 영향

마 사이바 약초 왔어요. 자 말해 마 사이바 자 말해 마 사이바 자 말해 마 사이바 사이바 사이바 사이바 사이바 아 미루냐 미냐 아라야 소

들어와 참고 나왔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사야 예예 오비님이야 대대시지요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